0: 저번 양말냉냥 꼬꼬 마히바 양말와 쌈바를 맞춰 오늘 내려가자
1: 어미님을 찾아주고
0: 양미파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야 수마 내 친인은

0: 야
1: 고춤이야 지나야노 오와하네
0: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압고소 세워구나니 아와냐 미니야 메카포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스와 워컴브니 프로노 와무라
1: 원은 오베스요
0: When if I would you any power, let me come for the young couple. You never come for the other part. So, what do I have? Many are to the Franco Panaka, come to you, Sapperman, Sapperman, Sapperman,
1: Oh, honey, obey. Why,